0: 자식은 아마 더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버리고 되니
1: 내일 보일러 많아서 오늘 어떻게 챙겨 보일러 많아
0: 보일러 먼저 보잖아 우버 텐데로 보일러 보내버리면